그런데 방 우리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구무지 차야. 어디 구한데 여보만 반디 왜 봤어? 그만큼 아니면 달리 왜 가봤어?